0: 실력 같은 걸 표현을 하는데 저는 흘러오는 거예요. 사랑이 다 내 거,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.
1: 제가 이번에 힐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. 한번 보여줄까요?
2: Let's kill this love. 그냥 송이 아니에요, 이거는. 대포, 아예 대포.

0: 맛있는
1: 땡큐.
0: 그쵸? 걱정하지
1: 말 듣지 안 해도.
0: 다음 케이크 보세요.
2: 같이 이제 미팅도 하면서
3: 제가 면접하고 싶다 했어요.
2: 감독님이 되게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줘서 진짜 놀랬어요.
4: 나약한 저를 견딜 수 없네.

0: 번째 단체씨에서 터뜨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.
1: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 신인 것 같아요.
0: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, 여러분.
2: 저희 이번 킬즈타운 뮤직비디오
3: 봐달라고!
4: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 거예요. 사실 경쟁이야.
2: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
1: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했습니다.

0: Sobat, kita jumpa kembali dengan Lintas Informasi Pramesnet edisi.
1: Yo, 나 하나만.
2: 리온 주고 뭐 하니까 너네가 뭐야? 관리해야 되니까 다 깎잖아.
1: 야, 뭐 하냐?
2: 뭐야? 너 계산했어?
1: 계산했지. 계산한 거 맞지? 써.
2: 야, 이거 알지? 뭐야 이거? 얼마 줘?
1: 예.